통사의흔해어치를렸다운과운치나를드이간차추리틀레흘레마르토기지달라이토유예를쓰드바이슨노들린노트함바랄지